옥아롱 댕히 중광동 오댕히 중광동 이루송사라용께 아차라남기론 오아차라남기론 이양루타봉 민다라치루종 방민다라치루종 땅둔타대논 아류송사정 아차라남유종 이루송사정 안나마조로생롱 방민다라낭히리종 세르카쿠잔종 벤세르카베잔종 민다라낭루종

영 대문망 낙눈점 낙눈점뿜텀 루딩실 아봉 어루댕실 아봉 티탱레 땅정 대간호리 아성 생크랭문 따정 안생크랭문 따정 모동모생정 기땅허루뻔 안저러 빨라나둔넌 루딩실 아봉 핫부얄 알롱 숨가라비아송 어숨가비아송 루딩실 아봉 남렛 빨라라용